0: 진성이고 말씀 중에 하나 지금 이거 확인.
1: 1674, the morning, you're going to log in.
2: First match number 1676, real quick.
1: 16636.